0: 제가 원만 들었을 때는 이제 서밍 때문에 원만 타서.
1: 이제 서밍 때 원만 타서 이제 원만 들었을 때.
2: 7,000
3: Tokyo approach Singapore 12, please say again last message.
4: Singapore 1
3: Narita
1: 9986 Singapore 12 Singapore 12 9 1 4

0: 레이니어 5 2웨이 디스터넘인트 됐어.
1: 레이니어 5 2웨이 디스터넘인트 됐어.
0: 레이니어 5 2웨이 디스터넘인트 됐어.
1: 시즌 6000 오렌지어 5 2웨이.

0: 그때 대소 컨택 나이트다 와마 이스터스 오니파이 포더포 디펜텍스다
1: 이템 마이트 6000 오니파이 포더포
0: FedEx 5-0, downtown, left to 250.
2: Okay, 250, FedEx
3: 5-0. And for UPS 110, confirm one, descend now to 6000.
0: Affirm, descend to 6000.
3: Descend to 6000,
0: FedEx 5-0. Only for 804, flying 360, back to 35, but go, maintain 6000.
1: Heading 360, maintain 6000, only point 8404.
0: Fed 5 to downtown, destiny 220.
2: Okay, 220, Fed 5 to
0: downtown. Rainer 12, fly heading 010, vector 35.
4: Fly heading 010, orange China 12.